0: 착했어 뒤늦게 후회 나는 거치 떨어진 놈처럼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쳤어야 나도 그치겠지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쳤어야 나도 그치겠지
1: 六点到了，来顿丰盛的晚餐吧。
2: 大家好，我是陈婷妮。搭车出游、就业工作、聚餐庆生，我们认为理所当然的日常，对身心障碍朋友来说，却有着重重阻碍。请支持一电基金会身心障碍者服务计划，力挺他们拥有选择的力量，勇敢踏出生活中的每一步。支持专线0800-025-885。0800-025-885或上网搜寻伊甸身障服务。
3: 你还在等心中的那个人吗？请听疗愈女生邱子敬话痕。
4: 泪水很轻，像是失去了重力。
3: 更多好声音收录在365个天。名传之声与你相约在这里。

0: 어떻게서든 내게 왜 나는 거치 더 떨어진 놈처럼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저서야 나도 그치겠지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저서야 나도 그치겠지
1: 七点咯，把身边的杂事快点解决吧。